0: 난, 난, 엄마. 업?
1: 응, 길라.
0: 업?
1: 뭐?
0: 난, 업? 응,
1: 쓸, 쓸, 쓸, 쓸.
0: 난, 난, 난.
1: 싫어. 그럼.
0: 가고! 잘됨!
1: 아하!
0: 말! 숲!
1: 말!
0: 숲!
1: 아!
0: 아! 아!
1: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

0: 너희 고르말레이스.
1: 마마마마마마마마마
2: 어그마.
1: 업나나나 아아 남남 업남남 나나나나
3: 얼더마
1: 엄마
4: Was that? Uh-huh. Was that?

0: 난, 난, 엄마.
1: 어?
2: 응, 길라.
1: 어?
2: 뭐?
0: 난, 어? 응,
2: 쓸, 쓸, 쓸, 쓸.
0: 난, 난, 난.
2: 싫어. 그럼.
0: 가고! 야담!
2: 아하!
0: 말! 숲!
2: 말!
0: 숲!
2: 아!
0: 아!
2: 아!
0: 아!
2: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